0: 나왔더니 어머 강의가 너 큰아리 가블래. 그러니까 뭐 꾼꾼 섬에가 아 강의 큰아리 자게. 빼 언니로 그리 암디로 그 동자고 담디로 그리 자고다.
1: 아 아버낭.
0: 큰아리 아마 하려고 못 빼 언니로 그리 우정우 유다.
1: 네 사이 큰아리 원아. 응고 니니 꼭노.
0: 한바이.
1: 너 그러니까 한바이. 어 볼카탈 두그라니 보 사월카로 비니 통로그로 카나남 중작문이 거그로 에랭 사적의 꼭 오버럭 다이 레디오 시리얼 아부노 살부카 객바 FM 판다라고 카나리자 만원이 벌어 승바이 그런 허르카 아우 니니어 꼭 문노 앙 판다 잡내롱노 사하이 사하라는 다이 러하라는 통로그로고 하냥 스위 이러하란 아 파리게슨 다복도 꼭 녹도 파였고 타신거 꼭돈가시아 사람이니 보릴레미니 어로 버럭 사허가

0: 그러니까 말로 그냥 좀 애스도 이제 좀 스라스라인 가나오도 이제 좀 이제 레드도 이제 가나나로 그 말로 그냥 스라스라인이라도 신양 올라가도 가미라고 다 한가 아무리 말고 이제 사진 받고 이제 그만두리 뭐 그만 좀 한게 뭐 한 거부터 좀 뭐 가장만 사진 이제 사만이 못한 게 뭐 만에 좀 전에 모바일 앱도 이제 가나오고 뭐 만에
1: 모바일 앱도
0: 그냥 완수보다 여러 대 가나나 이런 거 신양 다가르졸라 골라가디 양가디 양 엘라가롱 거 신제 에미 제 프로그램 아버 슈라이 슈라이냐다 하는 땅에나 어느 채널로나 하는 땅이 동고다 이제 그런 거 슈라이 슈라이 가나오 뭐 그래도 또 이제 슈라이 슈라이 가나다 그러면 바그냐 그래도 또 양 고보고 너랑 기사 슈라이 슈라이 가자가 다오다 신바제 신들
1: 아아아 Belkan Hamai. Kay taikuno funda shopa kyan naidi
2: kok tuk rokto shopa yako
1: kok tuk hikay chini yako suk jara kuri kaba kay tau tangsa lechamun kozaro kanaleno
2: parikesun tai tangsa rasamun kananya laina